0: sip on ya.
1: Extreme energy drink.
2: 아니, 땅을 가게 되면 지와. 아, 질까이. 그 퍼스널 넘버 블록라이 와디. 퍼스널 모바일 넘버 미. 우니요 텔레컴을 왜 아피스터리 아이라 블록라이 라컬카이. 아니, 뱅그리? 뱅그리? 아, 저한테 이탈리 랄퍼디. 썸랄퍼디나, 아프이나 모바일 넘버, 페디아바디라, 블록타이 비샤, 아프이나 뱅디비니, 자나카리 핀퍼림, 데, 아프이나 뱅 카타이나 자나카리, 아루이나 요리, 토니브데갸, 사체탈퍼림.
3: 사타르카타나, 타기 탑데갸, 조기나.
4: 시다르타 뱅가르 캘리, 전 히타리 자리 선데스.
5: 시다르타 뱅, 썸반다, 서다이 바리라이.